0: 이미라디오 꾸
1: 목감 이미라디오 꾸
0: 목감 이미라디오 꾸
1: 이게 나무 거기 또세
0: 나무 향기 또 이미라디오 꾸
1: 아노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
0: ini dia rebut radio ku aku kan mau dengerin radio C
1: ah radio C mendingan radio P kalian kuno itu radio yang kurang aci ini radio yang aci dengerin dong
2: 96.9
0: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li.